비에 나는 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너 비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너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